아둔투 사람 테르직 롱포 비니아 사람 테케 파가선 아모이 강루말리 람테케만 파가툼케 속테 게초담 아후 방 택둔 록나 부라 소가롱케 딩 무초 아탈롬 마테 아라이롱시 초담지 아소가롱 딩렌로테 아모잉 룸포 안케